아닙니까? 에이, 별로 가르쳐 모르라, 알라 아시구나, 야. 비다카, 비다카, 가로이케, 가로이케, 슈나스무시, 비다카. 아, 뭐, 다 유산딜, 비다카. 비다카, 슈. 뭐, 다 촉 흐스드, 딜, 미야, 알라, 알라. 요, 보러 가면, 돌 봐, 김, 슈.